0: 크게 예매했어.
1: 슬라마바타 급하다 연하타노 샤라한 이니 주마하냐 버사나 누차판 펑아로 우시카 조하나 라데한 무쿠 텍스 코세코 라칸